0: 승재.
1: 아우. 후.
2: 후. 5분 거이든.
0: 팀 박았으나.
1: 예, 팀 박한 거. 후. 후. 후. 후. 에이, 맞다.
0: 자.
1: 아이, 가보슨.
2: 오이바이. 작면.
0: 브레게 볼슨.
1: 님니. 아탐 고슬다. 제가 온 스킨은 긴. 이르다는 아니 나디라는 칼라가 막 목 다 뜯었어.
3: 유태작스 볼드.
1: 비유도.

0: 받은 것이 이게 빠르다.
1: 어머, 무서워해. 민초르블리.
0: 이, 이 빠테. 누구 나이 뜸이시피? 근데 시크스 바스터 보사다 치즈 크림이시피. 스즈 족신 아탕아바 살림비. 뭔가?
1: 아홉.
0: 이.
1: 서버로 나왔어, 징계.

0: 승진.
1: 어.
2: 5분 거리는 팀 박았으나?
1: 예, 팀 박한 거. 에이, 맞다.
0: 야.
1: 아이, 가보슨.
2: 어이, 봐. 잠깐만. 그렇게 해보슨.
1: 님니. 아, 담 고슬다. 제가 온 스킨은 긴. 이르다는 아니면 나디라는 칼라가 막 목 다듬.
0: 이거 최짝 스포드.
1: 비우고. 칼라가 마른 게지. 이게 마르다.
0: 이. 마음 소해.
1: 착수.
0: 민초르 블리.
1: 이. 이, 빠따. 누구 나이트 미스비. 간대 식스 바스터 보사다. 치즈 우크림 미스비. 수지 족신 아탕 아바 살림비 동바
0: 아호
1: 이야
0: 서버로 진게

0: 승재?
1: 어, 굿! 굿! 굿!
2: 굿! 5분 거의는 팀 과가스마?
1: 예, 민 마감 거의! 굿! 굿! 굿! 굿! 에이, 바다
0: 예?
1: 아이, 가보슨!
2: 오이바이,
0: 잭맨, 베르게 보슨.
1: 님니, 아탐 코슬다. 제가 온 스키는 긴, 이르다는 아니면 나디라는 칼라가 막 목 탔던 보슨.
2: 요 태짝 스폴드.
1: 비유도. 칼라가 막은 게지. 이게 빠르다.
2: 이. 범함 소화해.
1: 착수.
0: 왼쪽으로 빌리.
1: 이. 이, 빠따. 누구 나이 띠미스비. 간대 식스 바스터 보사다. 치즈 우크림스비. 스즈 족신. 아탕아 바. 살림빌. 뭔가?
2: 아, 호.
1: 이.
2: 서버로 나왔어, 징계.

아내 그네 여진이 콜 좀 사가는 들었을 법 같아. 내 거였어. 오히려 한 무슨 다른데 오히려 그냥 못 받아. 그때 막 한 말도 못. 항아오다가 팀사 안납. 마우스도 다시 집게 되던 것다. 그시겠는데 별로 건강 소유면 줄면 다른 맛이 나.